0: 야, 키스 그거 아니야.
1: 아, 오케이, 아, let's go. 오, 헤이드 코어프레스.
2: 강고양이 씨.
0: 고양이 강.
2: 무슨 소리야, 강고양이 씨.
0: 미안. 미안.
1: 아, 이거 하나
0: 잘 걸리는 거 같아.